타자노 타자노 타제메 타제메 타카세탐 타카탐 타카탐 타타리타 자노 타카다리타 자노 타타딤 타카다딤 타잠 타잠 타디크라가 타카디미 타타타딤 타타타딤 타타카자노 타 타자미 타타잠 타디 타타잠 타잠 타잠